농타우 소라련 꼬라우나디 농타우 농샤바우 꼬라우 사이부 카강이라가 랑반 마이부 와이라가 랑우이기야 나우와이 헨바부

아이기 타와이나 레이랑 오이두나 가짜리 이붕오 나코야 탐발다 프렘박티 강제드라바 또올라바 나나이 에이나 가리부 깟가니 아시나타나

아카스바니 인팔다 미암나 야암나 밤나 따나바 이세이신기 말했다 똠틴 오이바 이세이신 카르디 세이삭비 송탐 까말라기 레이랑 굴랍기 와리세 리르갱아 시디 스루티 상감기 녹바타나 박세비 세이삭비 옌셈범 빌라시니기 아시라 낭기 눔시바 아시라 낭기 밤자바 세이삭바 하몸나바산드라 아마디 히덩마융 로마기 콘젤다 타이벙 와클나 망징에이 학상나 말린다 틴징에이 마담 쭈빠다 미암나 두막 밤나 따나리베이 세이싱니

아사이베기 제롤 허본 미라바이 가시기 땅끝들로크 저키바 세석부싱디 구묵섬 메리나 아리범 샤마사키 쌍암범 러비 옌첸범 빌라시니에마디

상하이 채널의 산독자리바 마칼마텔기 타름 생기락다 하우시가 목포 자락리 마이암나 카우랑 나이비리바 타름 굿모닝 마니푸르

0: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1: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공강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공강 짤리바 다 시기오이나 락리바 준기 땅꾼따레 탕자 누밋 누미당 뿡뚜룩 미닛니후 공강기 타우람다 산독자게니 Hello 공강 live phone in program. 감주리비 히람 마풍오이바 노로키 샘사바 Expert 오이나 랭신 비가다바 Dr. Songtham Robinson SMS Agronomy KVK Impal West.
1: Miy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biraktuna tho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g.
1: Live phone in program.

0: 아닐래.
1: 응?
0: 농사하시는 나쁘시 사들어.
1: 응. 얌사이보.
0: 세. 수하시다 나쁜기지.
1: 응. 이네도 미기신주 땅이 사라가 시다 못판벌라이시보 나윤다 하닝드리보.
0: 능부 능부 하닝아보.
1: 강대. 아이소 나낙다게 수겐 핸드오닝드레
0: 아두네 아이고는 낙다 따이는 노
1: 아두 보자 마팜시 얌농아이트라
0: 얌농아이
1: 레디 싯바 말랑바나 아무목실락바다 밤인시기 우카다 팜바세 얌농아이 크레이디 아두가 아무쇼 임팔기 안난 볼텔다 팜다바 마케이 마팜시다 팜리바시수 이바니 아먹바 야옥드바 북셀시기 마니타바니코
0: 아세모니 낭하리도 이모 낭나 아루바이신데 사트바 탐바 아두가 아이시나 탐발도 부 마닌타우나 상자리바 부크리도 따레다나
1: 하이크로포니 아도 너 임팔기 안한 보 호텔기 미탁 파사포싱디 싸가다 외사루프디 마팜시기 쌈나 팜자바 마봉모 바네수 크리수 칼로이다바 마팜시기 싱주 보라 빵남 싸르글레이저기
0: 아 호이다 너기 이빙 바싱수나 마텀시 나샤파 캉시 칼락 본티하리
1: 호이니 마니 아도 학상주 속다바 능 아이기 북셀 시행부시수 미함나 캉제레드나 신의 파트로
0: 아닐래 눈시기 사홈시다 능이 삼랑시나 아이기 마이 통세 마이 구슬라 마래
1: 아이마 소리 아이기 삼랑세 한덕디 마닝이 함따오게
0: 능이 와칼도 능이 삼랑두나 강대는 떠오리니 강대다 아닐래
1: 강비비바
0: 한덕디 아이씨 아이기 이코치나 능이 삼랑스킨세 검절하시라이나 칼리바니
1: 아도 우사기 이마나 로얄롱기 눈비 강내에나 망드라바
0: 망디다
1: 강디 강브로
0: 강디 강이 얌하라오이 능이 포토도 우라그네 아무게나 하라오리바
1: 이마 운홍니 가이자크레다 아이기 포토 가서 우크라고 하이시보
0: 우크레 임팔더디 능굽나 파자바 술래 있더나 파자라수 코시엠기 파자바 나왔더니
1: 하진 바가디 하이크로폰
0: 하진 뭐 어때니 아도원이래 아코이 마나 하리바
1: 거리 하리바
0: 마석 파자바 눈빛싱샤 북실이 암 랩디
1: 농원다기 북실 홍가다비 마한브로 아이보
0: 아도수 아무모 칸면 와비야디다
1: 하우지 파워바 나북 망이니네
0: 아도부디 로야람다 복비 능내나 강남가니
1: 그리고
0: 꿈마먹이 로록세 꽃다 해가 진지 봐봐 담방암디 나트로
1: 아두 부디 쏘메 아두 외래쇼 로록가 이가 프라만다 오비라깐
0: 아이나 하이바디 능나 아이기 윤도다 해 락들 봐봐 하이바니다
1: 아두 이마나 이부 콩강루 삐가디 하이루이과
0: 콩강다 뽀뽀부 궁극루피 하이보다 그더기
1: 호이다 궁극마사 강한 바 파이가이노 하이자산우 하이잉 아이나 루나 따오라가부 이마든 아이보농 시비다 방가운가드로
0: 주미주미
1: 아두가오자 마팜시들라 아가 가니 강지시 내가이 미야 마망디 이가이세이고
0: 아니래 낭나디 아이시야 람비한 바 와칼 오이노 우리바 예문에 로야롱기 파자바 싱마이기 파자바 오빠 신신아 눈시기 사홈 방보다 질록 나바직라 만게이 이해보다 뺄만하지버시부 나때 아이보 그럼나 하는가 도이노
1: 복부대기 우드나라 아버세 바지 칼라가 속 오자나 하리바도 마이나디 아무것도 칼로디 강디니 오자기 와해 두가로이나나 이해보다 헤네헤네든 바자라브라카이노 오자나 세타비리바도 로야람 이코에기디 와해도 컸다니 임팔 달리 보자 크기디 아랑 아락나 레팅니도
0: 헤 아이나 하이세 아춤만니 아이나 스쿨 사카그나 사크레 쳇다바누 미티 유금다 갈레방 본데다 아시모니 남티 하남나 탈라바마 팜두다 임팔기 아랑 아락기 레팅나가 짠나 본데 아두나니 아이나 아잉바 아시엠바 와누시치다 능기름시 비마룸다 마땀 혹히 뭐강도 뭐가이 뭐 품시도 보다 자리버시
1: 오자는 하리시네디 능시버시 오자는 해리시니네
0: 힘드디까 이노
1: 아이디 오자보 오자오이래 타박다오리에나 마두기미 앵도다 능시버나 떼고 아무수 임팔마사니에나 이탁 이랑이 렉딩기 능시버수나데 타모이기 아시앵바 능시버도 나보 오자기나 낙타 팜방감리버 나트로
0: 마두 강물에 나트로 아이나 나기나 낙타기 힘도 없다 나 아빠 마시다 보다 하자리 보세요.

0: 오자 오자는 사월이 분이나 모통 물음 강다고 와리신도나 이몽식이 알고이래비 이마나 롱무달래 다봉 강집었세 아이 이마기 모통시 영방암데 아이니 이몽시대 핵락부대기 오자하기 아사오분이 이마세 아이 코이메양 뿐나 파민자민나도나 롱무다 하라오미노 담바팡드리 하이잉 오자는 칼리바와 칼두나 아숨바와이름마바디파이 그이금바 오이름다바따라바디 오사오 이마기 망달 리에팡암 비가드로
1: 아니래 이용 나시 봐봐 이마나 해도트는 레디바시부 나띠 난 오이르바수
0: 이마수 하이더바디 나띠에다나 아톤바시다 미오헨시 마네 미에모 오이르간다 하이게
1: 하이게 하이게 하이게 하이부 와이싱시네네 하이게 사보세 파타부기 못다 헤네 헤네도 아사오비 하비세 강나 하이더바시나 참나 이부 파타라가 이거 해봐도
0: 보자기 사오부도 파타비요 파타방감다바시나 이몽시다 짠나래 이베세 너름 톱날래 제리비 아이베소 마이사풍도나 캉방암 럭다바수야이오자
1: 아니래 아이야 사오보세 능나카라 파타비요
0: 사
1: 능래비더기니 아이니 이몽시다 카식당 오래바수 인나식다 래버 방제리바세 능수아유리 말레마시다 레리바 미오이바 쿠디마 마마부누시다바 마사카나보레름가다기 아두금바 마마부누시자바 마사싱기 마망다 샹골나이다비 산비금 빵짜따짜뚜나 샹고옴두보 밍오온다 빅타크르가보 샹고옴두보 탕나가우세르바 마사싱가두나 마두보 이영자라가 사우세바다뜨나 카이우빠일레비게
0: 사우보도 헬만크리 마두나 파타보이락바수야이 오자 이범사 안에 사치바도 따라이네 사치바수 나띠 사치바도기 마람수 오자 강가바니 농부터 이마다 항디 하이잉 닝암다나 나시나나오 까이나 키니고
1: 아두보 니레 아이 아이기 왕시기 뻑쿵 펑디 봐봐 아이 이마다 항기가
0: 이말라이 이마기 더와이노 하이따바 더위누고 안타탑탑이 오자
2: 아닐레이
0: 이마
2: 나나오누 바가 파오 파오나라 바로 이사기 사펑꾸이는 우다바시다 이마디 와칼세 레이타펑캉드리네 까리수캉드바 마나 미람 누르살라가 마나 타우롱거다바두기 칸바다
0: 암다탑탑이고세 이마
2: 이마 마기 양와이네
0: 나랑디 파우네이 나시농 니니시다 여럿가다바 마리 까리수캉비누다 이마 이나우도 아라이바 아팡바 미디 나티 말이응기 레이바그나 사캉라바 미 아마부 아라이바 미로 이마니 사웨이바다 바칸칸바니
2: 칸디 아두나라
0: 마니 이마
2: 이마기 미시다디네 나랑따기 앙앙궁 우리니
0: 이마시디
1: 마두나라 나시 파우바 아시엥바 마리마 콩캉한다라 리바세 아이네 수이마다 이카이바 한고이바 캉도바 마카이 항룰라 리바세
2: 에이 판다 이카이바 한고이바
1: 누디 하이비우니 이마 마하가 두까난 까나하기 마사노 마팜마시드 까리기 뿌락미 아두가 이마나 마이카이 마리 후란비굽나 끼룩끼룩이 양락을 내시리바 마시이 마람나 까리기노 이마
2: 좀미 이마나 까나 강한다나 후란 비굽나 러우키 마담도 낭나 앙앙오이 키바나 숨나 칼렁가니 칼루데 칼루다바나 수아이나 나바니부나 진나나오막니 칸나 탕키 낭나 수마담두다 칸키데 자우락나바 마담다디나 진나나오기누 시나바기 마리시 랍톡랑 키가더라 칸바다 이마기 이진치나 노홍마다 폭도키데 낭나 항락라바 마담다디 아이기 빅라바 와칸시나 하이게더라 낭나 나나옥시부 미야모고이나 세비로이더라 칸바다기 마다 미야모고 헬루 마담두라 아시앙바 하이게니 하이키바니네
0: 이마 오자나 하이수 하이바니 이몽시다 아마가 카이봉 라이나가 다바기서로 나사나모 에코이다 화리신도 니토피로 이마
2: 리그니 아시디 리그니 아이 이마기 캉뭔가 막이 빵글로이나 망크래 나 코이네 이마 불라나 라우리바 아론바 와리시기 아 chum mani hai na praman pi bangang goda ba mia do hoji yaura ani imana ko kre adubo asheng bache khang la batung da di ma bu na nau mang ni khan na di lau sin bi yu ko
0: hoji su ma bu imung si gi mi na tabro adugi su ma thakta ma hak ai khoi gi nau ni ima ima kana no ma sang e
2: oh aying bi nang la abra
3: itie ai la e
2: oh phare phare phare sanga sanga nang la pa yam phare nga si di ne wari sing do isa sing de li ge khalle
3: nan ma khai di isa sing khang de rai
2: khang han de
3: kari gi no
2: oh khang han khara ga mama ti ne da ba gi minung si wa na khi dra khan ba da gi hai do khi di wari sing se nga si di li da ge taro na koi matam do atang ba nang bupo pa na pa bunga ay kasi matang kuy na yung ba minarabasu imita isa kuy na ukite mapang kuding taibang siyemba ibungo ibiya makuram jaki matung ikuy kuy na namahag arapa mapamamada ozagi transfer sakki
3: lai ay kulda oza oy na nabalai matam do da impal lagi oza lai hedana ayi mana bi tamna ibani na oza gi sana na bathongki
2: tamna hairi bi se aton basi gi mama ne kamana sat khi ba matung ai suna ku hoki matam do lambi thong na phibam cha da bane haujik matam gi i pau phau na ba matam suna ta bane lamna ara pa ma phongo oi bane mahak na chak khi banu mi tu dagi atum tholak ta baduna nang na chahi uhum surak ba duai da pi ma lau duna chahi ani gi anga nga ma lai re dana ma ga o ja oi mi na bo ja tum bana tam ba dagi khang khi
3: mani o ja tum ba su ai khoi gi khul du da o ja oi khi
2: ai su man he chak khi ba dagi nau pu ho duna isanu pa ma lai re na tongki ai khoi pun na yum si da lai mi na da si tholo o hai na tambi o hai ki
3: summe ichi na tholo o hai ba da tam na na kya da harau ja ki
2: ikui kui da na ma khoi na tholak pa da gari na thom ba da gi ma khoi ani si ki angang du na lambi gi mata ai ma da kap tu na lai ri ngai da mama du gi mama na bi ma na angang du lau khat la ga yuk bi khi ban matam du da ma su le sha bi ni na ma gi khang na banu pa du na yum pa na ba gi matam yo ro pa du da wari sing do mama du na mama na bi du da ai khoi gi lei pham li ram ba da gi hang ga ma na la a ga pa u pi ram ba ni pa u pi ram ni banu pi do hau ji khau ji a khoi gi ina ta lep li banu pi sing
3: ma ne ai lei je gi nak ta lak la ga pa u pi ram ba ni mang da lep lit pa sira isa do
2: nati nati sidi ma yam ban isa do thaba ma chat ki atang ba na na u si ai gi di i mari ama phau bu yau di nang gi na pa gi i gi na re ng khang ni na na u ne na sidi wari sing si li ra ban ni na ai bu matam asuk wi ba se patta bi gi han ta da bi ama gum na uram ba du di nang gi thamoi du na ko pa ngam la dra
3: ichi na ai ba sing se achum ba nga ta ni ko is na khui di isa ha si gi yam na nu ngai ta na wa na le ram ba ko
1: ma ma na nu wa ri sing se ku hi na lot na thom ki na ma pok khuding mak ta Krok pengam daru deba, pap ki masak berba wakal singa se. Ay kalam lu deba ni ko ima.
2: Nupi hai bese, pangan cucoli, tau na su lay. Adu na bu cucoli bi ay na tau na lay na ay gi imarik amat ya

마탕다 모 코돌 담지리 라미 필미스테기 살람 소피아기 나이톤 콘젤다 아사짓 앙옴자나 세링 바마디 오케 나막잠나 세랑비세 이세 코돌 담지리 다비세

아크슈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리기 아돔나 동안 동안바 세석바 세석비생기 건절다 마니프리 필름세기 거도 다비리 마탕담 다비라시 낭수모니 필름스테기 로시비나기 나이톰 건절다 아머짓 라스쿠마르나 세이링바 아마디 동바 당점나 세랑비세 이세 거도 담저리 다비세

아카쇼니 인팔게 FM 상하이 채널다. 뉴비 좀 봐면 뚱기 털음 다비리 밤에 한 번만 먹고 봉파마스다 묵가 하나 따라함 녹자리 누룩자리 봉파마스다 부자락리 good afternoon ladies. 그게 털음마스다 람다마스기니 비에 비싱나 그게 탐자리 봐 telephone number 879-880-3293 넘버라시다 달도 비럭두나 아돔나 본시다 로비리바 타우당 뉴비에 비싱나 본시다 로비리바 타우당 아마디 이람담 아마 저컷나 보호나보다 로비리바 타우당싱 에퀵이 good afternoon ladies 기 털어마시다 펑독 비럭나바 뉴비에 비싱기마 팜다 능신자리 아무땅가 하나 능신자게 퀵이가 시기 담자리바 텔레폰 넘버라 시마우사금 아둠 담자바 넘버르니 879-880-3293 93 adonge phone call nigeria

0: 수님 파서 하라고 저리 보니 안에 워머로 워머 방자리 하는 거 합진자리 하는 거 시대기 아도 막 하다 봐 거기 더럼싱도 소도 막 서로 가비럭 나버서 하이저리 거 아이 거기 폰 거라시 아 리스너 시디 에스키 마팅 마싱 마싱 양반이나 거기 폰세 방대 하버시 리스너기 좀 마시디 컴플레인 좀 내려 버니 거 아도 나가시 아 타 타즈다나 소음나 또 비럭 받아 방이버시 양나 라이브 파바 아 나시기 콜러스 오이 비르고 아도 아 바카타나 하라우 하라우나 아둠 이질레나 와리사나시고 그리 그런 바 와팜노 이사기 분시다 탱나리 바 와팜 심퐁도 비르가 수가 슈가이 되고
1: 아 그러면
0: 나만데 그다음 아이는 항전 바하이다 내는 항전이 맞이니 반다 항 심타나
1: 전인가
0: 호이 호이 미안
1: 분다 타미나 바야 보이나 타미나시고 호이 호이 하이 아니 강도 보기 혼자 보내고 그러면 아 강도에 그래서 나 강도에 그래서 근데 딱 빌어 먹고 이게 간주 말기 진짜 다시다 거기 거기 바로 오자 아 그냥 강도 하고 본체 레이게 거기다 그게 아 맞는 이야기
0: madugi matang diko ai samakti expert ina cha deko adubo ikhoi ga gaswani imphal gi thorom na chingba yam tu ina tabira gadi consumer right ki matang da dumak thorom sing sandok tu na lady bani ko mamang da su sandok cha ki ba me ama mlai khra bani ko consumer right hai ba sida bo mi pung khodi ma chari ba thai ba adagi lady ba mi khodi ma loina ma consumer tingi ko aduna moina phangada ba haktubu consumer right habasidi somsa phang khangbira magani ko adubu masigi matang da haizara agadi yamna su sangani aduga aina su expert mak natabani na ko akashwani ifagi thongsida he hairoba du su ma du su mu nungai jata ba haijaba tare ko adubu wari watai oina sanasi smaish mind to gre khot kare bo hairak tara gadi dum wari watai oina sanaba budi ke shukai daba aduna masigi matang sina nongma itini naung nongma phasna phamma ga wari sanara ga adu guma tau sina traga consumer gi office haibam su lei riko adu da jat pira ga adu gi matang da su phasna khangbi ba ya ga ni adu na ta ba to pa wa phamna jing ba lei bira ga di thambiu tabi bra romi hello ngapi ga ni nga sigi ko yi romi ga nuai na wari sanazara maga phone call la sisu lai bak thibana tat kre Matang si diisay makatang kudol tamjake mayangi mafamda kudol tamjari ba isay si nungalabasu tabalay manam filmas tagi. Rosibi nagi na itong konjol da mo rang tem inaw na sayring ba madi sagol sem tijendra na sayrang bisay ni isay kudol tamjari tabisi.

수고. 이사이사나간바 타박토당싱롱미나두나 유마마자컷나바 호나미나시 아기 유마마자컷바 하이버시 아기 쿠나이두다 자컷바다 마팅방가도리바니 아두가 쿠나이마자컷락바 하이버시 달람다마마 아두막 자컷락가도리바니고 수실라얌농아이제 에코이기 토롬마시다 스루가비럭두나 와펌카라 탕갓비럭바기다막다 마탕가시디 마카다바코 얼마모 아이미나시 수실라 타가제리

아카시오니 인팔게 FM 상하이 전해드리기 고자 아프는 레디스케 토럼니에 돔나 다비리바시 거기 토럼마스 달람다마스기니 비오비싱나 서루기아 비락나바 담자리바 텔레폰 넘버라시 매양기 마팜다 묵당가 하나 능심적에 거기 담자리바 텔레폰 넘버리 879-880-3293.

0: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1: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다 구딩기 아로이바 탕자. 군강기 타우람다 산독자바.
0: Hello, Kungang. 절리바 다 시기오이나. 락리바 준기 땅 군따레 탕제 누밋. 누미당 뿡뚜룩 미닛 니후. 군강기 타우람다 산독자게니. Hello, Kungang. Live phone-in program. 감주리비 히람. 머풍오이바 러로키 샘사바. Expert 오이는 랭신 비가다바. Dr. Songtham Robin Singh. SMS Agronomy. KVK Impal West.
1: Miy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0: 9362327078 call to thoram asibu saruk yabiyo. Hello Kungang.
1: Live phone in program.
2: Akashwani Impal ge megahertz chama gahum da simaga da sanduk chariba FM Sangai channel degini adumna thoram tabiribasi.

아카쇼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의 다음 다비리 밤에 암기다먹다 봉파마스터 보자락리 아리바만이 불펄 마마디마담세기 코돌 다음마세기 코돌기 안보다 다비라시 건조의 마디 순이다 아니 기분바 건절다 엠케짓나 세링 바마디 건조의 마사막나 세랑비세마 이세 코돌 담자리 다비세

아카쇼니 팔기메가 하스 드라마가 혼자 싱무가다 선독자리바 FM 상하이 채널리기니 예돈의 토론 다비리베시 하우세분 파마스당 선독자리 동안바 세석바 생기 건절다 마니프리 FM 세기 코돌 토론의 세기 코돌게 한바다 다비리시 아이범 샴 생기 나이톰 건절다 휘롬 노랬나 세링바마디 바하리나 세랑비세 이체 코돌 담자리 다비세

허직 뿜퍼마시다 마담 미세이. 그돌담자리 뿜마다 미세이스 부세이스 클리바 수루카밤 우머니 디비 아마디 세링 바나 라진 예꽁 옌꽃밤

0: 허즈 뿜품 하시다 묵다비르시 망레 박다 아이기 이레바 토럼란 톡비리바 임남바 블루 아무디 토럼 부톡바 농톰밤 로마
1: 허즈 다비르시 농톰밤 로마나 부톡바 망레 박다 아이기 이레바 이름담 토럼란 톡비리바 임남바 블루

칼루디 풀마스테기 만다키니기나 이톤 컨젤다 난도닝오바나 세링바마디 고비엠디 고게나 세랑바 이세마타비리 마탕도무 쿠돌담저리 레이칠레기 우로 레이칠레기 우로 풀마스테기 로시비나기나 이톤 컨젤다 아룬쿠말 아캄나 세링바마디 함옴나바나 세랑비세 이세쿠돌담저리 다비세

0: 이 몸이 다독나고 보는 사람이 있대마.
1: 다모.
0: 에이부. 워로비는 고이 때마.
1: 나 들었대 다모.
0: 토비. 너. 아이 강해. 아이 이슬란디 해봐 이 강이네 토비.
1: 나. 에이부 부비가 누구다 나. 나나 아이 코티 브라더 이랑 코트리 브라더 나
0: 토이비
1: 아이 코티 브라더 무한 그러세 아이 마 밤새 달래 왜 안 느끼세
0: 토이비 내가
1: 사바하세세 아수키 바티끼니 가요 왜 아금 무시나 서울 무시나 서울 모 두어 삐비나 사바하세세 홀리 벌리세 노래글래
0: 선디야
1: 사바하세세 아미끼니 가요 왜
0: 나시 신공싱 야담방 클럭 이바 아멍만 홍싱하세 노무로 뜨거 노무 소이드는 수탈거니 하이바 아이 강이네 선디야
1: 다바
0: 아두부 능기 덕잘 아무디 따목이 민웅시 우르르가 넘넘막 많기 아두부 선디야 나시디에 코이 입맛이 다독두는 짝부쯤에 하이네 칼레
1: 나트리디 다바 마루카고 오토비야로이 살라면서 이거 따보나 하사비요 이거 따보는 스마도 깨냐 그러시야로 토비 너이 피스 니 내기 몽도 포슬러 너 남기다 보니 내 레미스 니 너 몽도 포슬러
0: 선디야 아이 강이 남나 이북가야 기마댁 농시비바 아이 강이 선디야 아두부 한덕 마르 이문것이도 오래 일부 피범 가야 하승에 신은 마름 모이래가 에코이 이문것이도 막 하다는 레이브 야근이 하이브 타자락드레 능 에이브 와로구는 고산디야
2: 아이 바샤 한 개 브라 할로 해봐
3: 바샤 할로 해봐 또 하도 그때 대하비면은 아이 바샤 할로 해야 되네 이거
2: 낭 바샤 할로 해야 되나 낭 아이나 하이비 일라가 아이 기퉁 임바타바
3: 가리 토기노
2: 아이 아빠만의 비파바 얘네 바하트바
3: 아빠만의 비파바 얘네 바하트바 이거 뭐 되냐 뭐야
2: 다시 바샤
3: 가리 낭아 뭐야
2: 다시 바샤
3: 낭아 제대로 낭 뭐야 이거
2: 제 다음 집 봐요
3: 하도 낭 뭐야 이거
2: 다음 집 봐요 아버님
3: 내가 대 낭 뭐야 이거
2: 다음 집 봐요 아버님 아두 파이 산디아도 파래 이걸 신어덤니 아두 아이기 람비드 구로오리 마치 못 봐도 다음들 아무것도 틀리 하나 뭐
3: 이모 신어다 봐도 이 더블 레이트 애미
2: 아이
3: 이모에게 공반도 유동적이 아두가 이모야 아마고 세모조 이생적이니 이모
2: 야 이까 강빈 뭐네 아이 고비에게도 불시다 와플 레이트 내야 아이 와이 산디아 맡는다니냐
3: 빨리 이모 빨리 아이 오늘 저렇게 야 아이 방독해 야, 이렇게 숟가락 올렸지? 아이, 방송해, 니 할게, 야. 아이, 할게!
4: 이씨, 맞다, 미쌉디, 잘했어. 나띠, 먹으면 술래띠. 먹으면 사술래띠. 산디야, 술래띠. 단자하시디, 흥목구비를 신나게 뱉어먹고 방송으로 짭짤해버리지. 아두부, 몇 시시 뭐 해봐봐, 아두부. lampir tu join tahun hepa orang tadi. Is, mata bicam cari saya. Lain kita, kan tuh kita usir dia. Is, lain kita.
2: Yo, yo, Dima.
4: Dima,
2: si si kamu siapa ni Dima?
4: Dima, nama ni ya, Hakira. Tuli ni dah dah hikir, singgal lam thokira.
2: Dima,
4: aku si tahu ko, tahu betul tabuk si, kita tuh na bang tuh si, ikan itu bang demi yang ego.
2: Ya, Dima, ini masak lo. Hey, my boy. Hey, my boy.
5: Tapi, ko,
2: siapa lo? Telo, siapa lo? Telo, siapa telo? Malu siapa lo?
3: Ngamoi, ngamoi, naik, ngamoi, ngamoi, ngamoi, apa ngamoi?
2: Hey, my boy.
3: Pergi.
4: Hey!
2: Hey! Hey!
4: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2: Hey! Hey!
4: Hey!
2: Hey! Hey!
4: Hey! Hey! Hey! Hey! Hey! Hey! Hey!
2: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Hey!
4: Hey! Hey! Hey! Hey! Hey!
6: Ayi nana koi nasi nukpa ani bu, isha ada isha dong lu nasi ana kelu raga. Ayi isha ni pa pa bu dana koi nana hana nana thorang thora ba.
4: Nanti
6: nanti kakak. Nang nani nanti hari ba ayah lu kangani. Ayi kasih ber, cepat. Lepas tu pukul, nanti cepat.
7: Ira.
8: Lagi tu bersana. Biemarani ya. Biemarani. Kubir sulai hodie. Mabani mo polisi na pagkara ba dyan lang eh. At ang ngayon ito rin si Karim doon ito rin si Bo. Hing na walang biti ba tayo po. Ziyal ki chakam manong da po siya siya loo mo tam karawar niya ay Bo. Kanino, ay nandag to ko daw siya. Ay, ay nalai ba siya. Polis ki yung ni. Kaya kinin siya lang saw muna ito una taratra. Ay siya lorake, ay siya tabi ati.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6: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8: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6: come on! Hey, come on! Hey,
8: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on! Hey, come Ayi saya juga bandu koram jari, ayah ayah juga dia hendak kita tangsa ayi koram jari.
6: Hei, koi gumba, shuning dengan lem na sen pamba kangbu sini masing hengkel kepadagi. Lebi bas deh orang hengkel lebi ni. Hei, selo, uro, loko mana hendak mumbasi?
8: Nanti, nanti ayah juga dengan saya.
4: Ayah juga dengan saya. Hmm, uro. Kena. Kau jadi mana? Mina tangga tiada muda, kita siapa mesti kado ni nauri betul. Nang aje nak cari. Aku cuma sungguh mahu ingat tu cari lo. Hei, hei, hei. Mau bapa anak ni sungguh payah tu, tuh tak biu. Aku kari mati hai jero. Aku kari mati ye seru ibu. Sungguh aini hai betul. Harus aini ada tu, boh boh dah ando. Isa ada dengan tiye. Mau bapa bu suni, aini bu suni. Aku ini mesti tuh nak halam agan ya. You make us sympathy, sir. Must you move out your house? Silly, but how long after me? Can you have it, sir? Can you pass that video, my babo? My baba, pare pare. My baba, na ne kari im tak ngah, tu min lagi berani ne ya. Ayum silly, lor. Ay ne, kang kah dalil lele kang pamung sida ne ya. Ay hipadi ngamzer lor. Ay masih masih cakik ye. Ayum masih tado kuca cakik. Can you move, bro?
6: Ay, nang ne ibu ngahole. Nang nasai naran kupsen nabu hona benda, mipung kudin makta maran sini nabu nang nohonari.
4: Ay,
6: nang imung esit sahari betawong. Ay, kaki kawai.
4: Ay, ni kaki dah betara.
6: Nang imung esit mai betana dona mantra jadu thajil laga. Imung esit kaya nabu hona ri. Ay, ija song nabu nang nohona ri. Siya, sandalali orang mudegi marai baksum mudegi sen kira paje kiba. Agor mani ima sanipa kubir bu nang lai dona khali. Nang kubir bu lai dona khalu bu gimai ni. Nang hep poksa panas ani pa apa gudah, thalang ngah thendra hat kena thorang thoromi ba. Si, ah hospital dah macam ngam dader na adun lagi bisha aduna. Mama nangi, maram dah lirik kuari itu bu. Aiyi sila sila paning dene.
4: Mi, awang sok dader na adun lagi betul ngam bu. Mui bapa ana wangui lobi.
6: Dulu, nong sumang dader yumtak tak ising haydaraga. Nong tarai ana lagu dawa angau mido inate. 좀타니 막 공과 사람을 발라이래는 티리비 안가오비 능금이 쇠나대
4: 파리 파리 뭐이 봐봐 하나네야 람란 말 람란 이제 하간다 아이고 또 보이네 칼라베리네야 아줌마 브라만 반 태이떡 비드베 수리야 아이고 사크로이 다이비유 아이고 이수 이움라이 이마이 빠라이 이부이 빠라이 아이 아이 짜짜키게
6: 낭이 나팔라두나니 낭구미 곱구댕이 랄랄리바 낭나 따와 미오이 버싱아 시부 낭나 미오이 우방암데 미오이 버싱이 마락다 가이붕 가이붕 따는 어버 낭나 실리 하우키바 따라트레 슈바사 히샤기 당 하이찰라빠다 아이고기니 더욱 바이가산드라나 대가오라이 왔다 하우진아 트리포라 하이나 강렬이 마펌 마치다 자이당펌 로키 마타마두기 대가오기니 더욱 라지에 서오나 아이고기니 더욱 미토니 미야니 리퓨지 하이나 로키디 마두기 마후따 닌 더걸로는 기바 고밀라미 보내막 잠시야 비키 군다리다 비키 나시 화구도 군다리 자이터네 군다앙이다 브라미시나 거기 이래시아까야 난 파워는 파드는 부키 나시 파보다 만들에 자르게 고여도 군다리 따리 마쿠리 사다노 다싱아두기 마렵다 마이테이 하이바 자티 예시운 치자버다기 마쿠리 브라미스데 마룸 판 크르버디 브라미스 온 크르가니 코온 칸버다기 나시 파보다 마사기 자히 마부 목드라 소르비 레샤비 야우리 그러니까 분배 작동 하면 작은 나보고 나보다 나나 숙가로 그 제일 무슨 가리기나 마시 임무 무슨 레리 마신 뭐 바니셰 미도 없나티 미야 나티 리뷰지 나티 마코이 아이고 이리샤 생각이 사다 나다니 뭐 바는데 무슨 한 절뿐이 아이고 야 분배 작동 하면 작은 나보고 나보다 아이고 이리샤 생각이 권제 님들이 봐 다시 님들이 봐 능이 낳고 가도 아이 낙동 엄디 아유 낭나 밤에 바시 말에 마시다 낭나 똥터닝 더우니 힝 오구더라 낭들가 미안 분내 힘이 나구더라 야이 샤로 누가 따로
4: 엄마 막 아이는 난 기분 나왔다니
5: 라와 너 입에 마 라와 자식아
6: 까리노 너 야이 나시 녹바하노 이렇게 입어 피우면 마시 까리노
5: 따모 따모 에코이 유무시 타독들은 자살하게 따모
6: 너 야이
5: 이때 임마 에코이 왜 유무시다 정접한 비비키바 아한 분놈이 따두목다다 이때 임마 뭐 아이네 임마 아막니 아이네 큰자키
4: 농야이
5: 나시 나나오기 살람다이 아로이바 마땀마시다 이진신의 임마 아이네 북단 꼭자람게 임마 이봉하기로 임마
6: 농야이 하벌로
4: 나 이나 때마 봉하 오고 농야
5: 이때임마
4: 이때임마 여기 내 밤도 란게요
5: 이때임마 란디 이때임마 디 란디 라리부디 나나오 에코이니 이때임마
4: 동야이
5: 이마 퇴비 러 셔러 이마 바바 이마 샥 외르바 알라니 시드네 에코이 샥나게 해두나는 아로이바 비다이 니로로 셔러
9: 가까 인데 혼자 아이코이 셔러 퇴비
5: 퇴비
9: 인데 엄상이 퇴비
5: 담어 아이는 간절해 런던 마시디 이빠이쁘기 호펌니 이기 사펌니 시리고비는 토건벌 람담니 마펌무스들 에이범이펌 쿠디먹싱어스디 북시힐 저붕악드니 에코이 이상사펌 비그니 에코이 타와이 흥그니 하이두나 아두부 나나오는 칼럼버프나먹 아레임바타람메
6: 농가이
5: 나나 워러위그누고 따모 따모 세 아야한바 샘펌디나사디 에코이니 유무시들레링이 맞담기 브라니에는 간비우고 따모
6: 농가이 까리로 넌 이야무 예야하시 요구드나 넌 샬라기 하인 하이리 와퍼머시끄리노 농가이 자키바 야로
5: 나티나티 따모 나는 워로 위르그노 마땀 크던데 코이 유무시 다독도는 자살하게 너 비마 자시
9: 대비 그다지나 하여 너 거기서 도지 그다지나 너 네네 아이 거기 살라게 네네 대비 응 담사 녹시 들어라 고모 담사 응 담사 녹시 들어라 담사 같이 더 그러라 네네 담사 나이 비용 워로
4: 막 워로디 막 팔해 몸은 이네 기분은 막 염불 날아갔네
9: 아유 난 담사 혹시 들어보라 네네 아유 담사 부양 내 눈씨 이래래
4: 퇴비
9: 네네 너 담사하기 마 펌드 담비여 아이고 띠르비 나기 낯설나 너 담사하기 다 먹대 있어 월기 마 펌드 고염 마 왜 이래 네네
4: 퇴비
5: 샌디야 나
0: 레후로 고 에코이 셀루케게 러
10: Tabiri, Sumang Lila, refugee, Lila Sigiani Shuba, Adui Basaruk, Lila Sanabiki Bakangbuna, Naharol Kungtang Artist Association Gi, Lila Kangbuni. Agaswani Imphal. Hauzik-hauzik Traffic Control Police Wing Manipurna Thambirakpa Hauzik-hauzik Oriba Imphal City Gi Traffic Volume Sing Tabiriba Singi Mafamda Ning Sing Jari Imphal West Ki Oina Niti Aipat Chutheki Lambe Lasida Post Office Romda Gi Lakpa Lambe Lamadi Western Gate Kangla Romda Gi Lakpa Lambe Lasi Mayai Oirap Chili Kwa Kitil Crossing Gi Oina Diadumak Normal Oiri Western Gate Kangla Gi Oina Niti Aipat Chuthe Kamadi Flyover Bridge Rom Dagi Lakpa Lambe Lasi Mayai Oirap Chili Kaishampat Junction Gi Oina Di Wahingbam Laikai Rom Dagi Lakpa Lambe Lasi Mayai Oirap Chili LIC Crossing Gi Oina Khoyathong North AOC Western Gate Kangla Rom Dagi Lakpa Lambel Singasi Normal Adumak Oiri Chinga Crossing Gi Oina Su Pisumthong Chingamakha, Chingamatha Kamadi Singh Jamai Bazarum Dagi Lakpa, Lambel Singh Asisu, Adumak Normal Oina Lady. Imphal is Romgi Oina Di, Kameragi Khudong Chada Bakharadagi. Update Pija Bangamdre, Madugidamak, Ngakpigani.